0: 부산을 우르르리 하이는 궁극보다 말린 따이벙 반부 시들레리와 타와이 반부 뿌나먹나 마기 마기 마룰나 마푸기 미카이 셔크숄을 부부 마탐데디 이놈의 쇼야 힐리 왕아리 웅아리 마큰니니 말린다
1: Yenglu bakudimak, pukning hunaning tijeri. Wang lava chingchang paring, hauriba upal wapal, nangilan gaini. Ning tiriba loktak, ima nangi pukaini. Karibu wat liba, pukna fum lamdam, ima nahaksi.

0: 땅아무도 소이나이래기디 모두기 드림엔 near perfect 오이바 펑션 랑나 보나보다 아트로스코피 마팅 라위 아데기 아쿠지 스포츠 메디신 아나 메디컬 사이언스 얌자오 필름 레시수 아쿠기 30 to 40% 디 아트로스코픽 서지리기 롤더 칼리 머람디 컨저베티브 트리트먼트 피지오테라피 메디케이션 야르트 칸다 아쿠인 아트로스코피 마팅 러가 아트로스코피 서지지 에돔 아 타팡토가 페셴지기 펑션 더 파노 호니 아시 하이나 탐제기
1: 요이 얌 누가이제레 사나 코나바 아마디아테 이쿠동 티브데기 소키바 랭줌 쿠우 쿠닝 Hairiba chow tang sing si laying bada arthroscopic surgery Hairiba sigi mateng loba sigi matang da Others hospital konung mamang Imphal gi consultant orthopedic arthroscopic amadi spine surgeon noina thau pubiri ba Dr. Loksigam Ibobi Lengbirak tano pham kya takpi khiba Dr. Uthagat chari
0: Thank you
2: Tabiri Akhanava Hello Hoxel live phone in program Thamja kiwa hiram na ku amadi lengjum sokpagi laying da arthroscopy ki thokdang expert on lengsin biki ba dr loksingam ibobi consultant orthopedic surgeon others hospital thorum lanthopi ki ba hikrujam devendra singh pharmacy others hospital gi tengmang loinena sandokchaba thorumni matang chi da khonjelna chom sandokchaba loshinjeri Kunjal Nachom Tabiri Akash Bani Imphal Huzik Ayukipung Tarin Makai Tari Manipuri the Pau Tabirasi

0: 네 엄마.
1: 난 이 비행도 아주 암 털음가니 강한 마바디.
0: 녹색을 모이다니.
1: 응.
0: 나들어. 아주 월거나 생레무도 만들어드나.
1: 응. 사업부 템바가디 암 하이크래네.
0: 마시마 카이란드르디 비마. 아숙티 그바이부 능는 능시 비름 기가드라네.
1: 시부와니.
0: 시행문이 면에. 아이기 와클세. 보타범 캉테. 아이네 서비스이다 정무버시나 낭가 까이나나 바키 아소고 마람마마 오해 같더라 캉테
1: 까이노 하리두보
0: 나코 이마기와 아이 로이다레
1: 까이
0: 아이 부수 용나 밤데 아두기시 마탁다 서비스세 나코이 이마나 쑥 밤밤데 아두 아이 까리디우 바일레
1: 상카
0: 힝나나 바키 다막 까리 무카라디 도바타바니 아이고 무상글레이타바 바이사 파이다바 마기 타박 에코이 람담시데 라이나 방가드로 아주 안강 웨딩에 되게 밤새락 바가 우파일리타 바가 아이 센트럴 서비스시 이따부터 아키바네
1: 라나 따우수 낙나 따우수 아이 밤다디 짜마니 멍파우나라 바시다 가리야무 와닝아이 레리기
0: 멍파우나라 바시다 아이기 능시기 망아라세 가이키 가드라 하이나 와리 바가
1: 누파나보 아두 양뿍니 손타바
0: 낭무 능시 바다디 아이 타우나 오빠감테 메나카 아두가 따라인 로부수감테
1: 상카
0: 이마기 마품다 낭이서 수원 불래
1: 많이
0: 낭이 수원 받으나 말아 모이더나 낭 내부 타독 비람 같더라 하이네 하이 간다 방감대
1: 상갈 와리세 마땅스 레퍼시 누가이부 와리 오이네 살 오케이도기 낭이 트레이닝 다 팀나라빠 아와 누가이 와리도 오이네 리로 오바
0: 파리 파리 토픽시 센스 떠오르시
1: 앙
0: 트레이닝 아두다 팀나키 바 아와 누가이 구디 마 이품다 디 마만 야물어 고도올래 나인 칸키 와마 닝싱아이
1: 가리와노 아무텔리로바 아이암 타닝에바
0: 에라 아이 코이기 트레이닝 로실라프기두다 노마마얌 누아이세드나 베라이티 프로그램 아무타베
1: 오
0: 마기 마기 헤네제비 우나리니 아이수 아이기 하이제비 마야마망도다 라이에크나 우트바
1: 에 가리라이이바 낭부 하이브라네 아자라마니
0: 에비마 이엑타비기 와네 야마이자네 아강 웨링이데 컴피티션 야미야위 파스타 탈라케
1: 아드디 심판 원하려다나 아드디 마카디
0: 아레 에이 토폼 강다드나 마야 마망드르 낭기 석담도 기획보기 원해
1: 예 아이기야 화자라마니
0: 아이는 파스타 아리니 마디수 칼라리 야우다바 아이기 라에두 문니 잉가가 아이코기 오피사나 Mr. Sankar, who is she? I said, no, Kumi. She is my girlfriend. To the Sarna, I feel sukara than a Karihari Kuma.
1: Karihari Numi.
0: Kogi Sarna, Mr. Sankar, Nangi Lai Kuyaka Sibudi Yampase.
1: Oh,
0: I do good no peas and no wonder Yaramgani. I beset the eight a day. Why is Yaraga Sarna Tawaita?
1: Oh, Nakogi of Sadu di Yam Nungai Bamini Dana.
0: 낭디 하라오르그니 누미토타 아이니 까이키바두디 난 강이로에
1: 하라오더디 까이노 타갓바다 하라오더 바카나레기
0: 샥티브미나 마샥파제비니 비코이바시디
1: 이스
0: 시카이비암 낭자네코
1: 기르브로 랍나 젤하오라게로
0: 하기도비노 얌 샤오닝이자네
1: 아무바 쿠수두다 미나카부 수맛 방암바 군나마 롤이바두디 카나나스 우바 팡오예 Bhagavan Mahadeva do bihuttai do na iwa awawi adu sahelaba devta mayam buthoi dana devi durga na bihuttai ba mahadeva mahaktabu koi tanta na do na laiki
0: wari ga yang khami ne adu di aise nangi bhagavan shankar tare na
1: tare dana wam ta hagi
0: kari wa no
1: ai sayamadi laiba lam su khara lapa aduda
0: aina bo nang nei sei sap sap da thing ma yau khra bra
1: ko hai ga di loi re ai bu yam na nu sibi ba mali ko
0: ai ko ni gi mari se nang gi phagi wo na khalib jane
1: khan de da phagi to phau ya di
0: nang gi do phagi ma tang sa di
1: ya di khang ba ni na matung da mu han na hai je ro ye
0: ma si di nang gi ari pa ma ta ma ma yo
1: nang
0: se ai tha sa bi ngam ngam de
1: kari gi matam no
0: Nangaiga kundu pareng na bagi mata
1: oh
0: ma sehara de gyan tar mi
1: oh adugi oire
0: mane aina changdringa ida nangi ari pamakam
1: nasimuk tsa sidana

0: 아, 박인의 띠입니다.
1: 아이수 밥다이다 상가. 아직 마땀짜리. 아두부 통나 판나 탕도끼 칸바 아이기 콩세. 가리나노 이파파진 방금 떠. 낭나 하이키 방금 아이 아손바 마디 숨내리. 아이 낭원당아 시디 와팜 아마카 카우도끼. 아이 불라나 칸근고.
0: 그럼 뭐 와팜.
1: 아이 코연이기 반통 방키바다. 이마기 숙비는 나봐 타바 아마디 아이 떠오니. 지은 바하이버세 이마디 숙야야디. 아두나 아이 코연이 루홍나비기다막 이세부 아무땅 타비라게라.
0: 이세 타라가부 나 코이기 이마나 하라오라오 야가들네. 아이디 타셨대.
1: 이마순 루비 와칼라마 락사니. 아이 핵 아폭비 이마막 오이람라바디 시여우나 칸타드라바수 야바니.
0: 아이 밥다이 하래 이세 소이드는 타라가게. 그리고 마마두다 이만의 이세기 마이 나락드라디
1: 이세기 이잣기다막 이콩나 통나 난기 통진다 렙라가니.
0: 메나카
1: 아이부 타자비후

0: thok nao si hai bro.
1: Kari no hai dubo,
0: pang sinara ni. Thung naram dai si di, pang sinara ba sui pakta pakza ba ne.
1: Nang ni hek ngang ba si di. Thamoy si, lai ta pam khang di. Lai bakta kari butam di ga ba. Isor mahak di khang hong ga ni ko.
0: Oh, pakat sao bi, ing ta ba tamo thamoy do. Nyak ta ngai re. Khoi da ja ba khoi mu pai rak la ni adu da gi di ning ja ba pan thung yong na pai min na khran ke a de ai khoi bu su kok thok piram la ni mi gi ma sa di marai bak phai da ko
1: hoi ne ta ngam bi nang di lai bak thi re da ko a phau ba lai pak na sa khang na ra ba kalakar su oi ri ba mabuk ma pau phaba mi sa ama nang gi oi na phanga ba ni na lai bak to thi re da ai ma o za lai tro Kan nu ureda idi
0: laiti ye nan ta thabo amagi chatho khore
1: as adu di tanyam chabei wani ne oza leira di hangoi haiba
0: adu budi puspa na sin bani dana phagi junate masi di ne na khoi ni oiga da wa ma ngang na ro na khoi gi ma gi wa ne shankar gi phiri ne kai da ngai da oi bi yar ro yi adu gi sharu pudi ne ko ek chiela
1: as
0: du ga da wa thoka da bani
1: I should top a mamma candy puspa. Imana, Suyam Lumba, Taudangama, I wonder, Sumina Tonga Lakani Hibadi. I dig the Kaludi.
0: Contaring I the Tungaroi Hibani, Aguadi. Nupimasato Harisini.
1: Aduna Paradrani puspa.
2: Adu Luna Tanerum Lip to Po Karimarumino.
0: Kaisunatida Mingozi, Kari Haino, Toxigi, and Atanaram Liba.
1: Ngakrabon. Masino pisi.
2: Kaisu kaiti ye. Kauga da balai ra duti.
0: Ima gi mari da Shankar dai na itei thoi. Kaubai kai na bada gi minga dum kong na khibani. Madu ying na gadi nangon de si thokli ba.
1: Khoi ne. Yam hai re ni. Ming on thok on sin ka tawba.
0: Kui ne yesara ro ye. Sangja khar ge. Sao pasim lakke.
1: Shankar.
0: Nupi hai pasi dine. Maru yam sao bani. Minang aman kino ko.
1: Min sin bagari yam hai re da. Yare sangkro.
0: Wo sangzere sangzere.
1: Yam hai ye wadi.
2: Puspa na ngang basi da yam waro ra bro.
1: Waro de da. Suyam tenge isi na karigin.
2: Ya da da na tauri ne.
1: Pung anin khai hai raga hoji pung mari ta dore.
2: Adu budi. Lambi da maruk ama tenge na da na wari ng hak sa lai thore.
1: Oh. Yam luba maruk ni ne. Ain ngai ra ECD ngai pham thok pani natro
2: yam no waro galine ai dinga sita bu khangi
1: maram yam chadra bro
2: thaje da bugi wane
1: hujik ti thaje ra bro
2: menaka na to naksi edu da humang marik irang lang na mai thong ngang tak to miing du na sawi have gi ingit oina pairap yeng lagale thoki bado yam pakse
1: So itu nak paksa orang kan?
2: Asyik pun. Karena aku masih terkara mana yang kau rati. Kau ada lagi fajar masih terawih ni.
1: Aiba terkara, maka loi nana lak pira badi hendak fajar dapat.
2: Madu kita loi nana terkara lagi ter. Aiki thamu itu mud pun lagi ter, apa kau tu bagi masuk ni ekre. Puras hau budi natta ba hyper hyper, loi nana bagi mau ngasisu nungsi nana badati aja ugun nama ni. Ngasih di, aik kerat yang dokre.
1: Madu khaktana ai bu sau ba pharo hairi bro
2: ai lale ya de bro
1: nu pi da bu lale hai na bro ikai da mai
2: na ki na pham da ti ai ikai da ba kari mata khan de
1: kai
2: mena ka khan tha du ne yeng la ba de pun si gi lambi ese imam mam ki ba gom kari su ba pham de na ka unari makai nang se ai gi tu ore ba khali Nasak udrgana, aigi puchi dagi lam nasak kerap ini.
1: Puksi lepte betamui di, adum nahehek taugali.
2: Aibu puksi lepte hai ba.
1: Madu suhai bangang di.
2: Pare pare. Nang betamui sian nungsi hai besi di, nak thaze ko.
1: Madu su thaze bangang di.
2: Si su thaze tapa. Aiko ye ni esuk kui nama rile narak pagi poloi di, nang naibu thaze tapa, masih nule patara bro.
1: Nungsi nabada. Hazana ba hai basibu karamba mau karamba wanga na lep kadagi ai mado hanang takhang kayam su uri kayam su tari 납나리ไง 아생마 눙시바 만바 랍토크라가나 눙시바기 마군 망키바 마시보 하우나 사라 칸타루바다니 나무수 야암나 끼레이
2: 밥나 사드누 우리바 아키바 몰디에도 아생마 마샤카 오에로이 다제바는 망키드리바 마카이 아키바도 타모이나 칵파오르클로
1: 가리군바 남도나 다제바도 망한비람라바디
2: 마두디 헨진나 칸지마카오이
1: 상카
2: 아두가 이 돔도 항제리 보고 항대 당가 돌이 보고 콩탕세 다시에는 좀 라바라 마시네
1: 오 나하 와칸 야함나 강하우나 봐 마이
2: 아이 다시에는 강하우나 끝나 집실락 봐 눈만이기 마락다 가도움도 노아이나 레앵가다 봐 아이 양과
1: 상카 나하는 리업가다 봐 피랩도 아둠 레앵단 리업이오 아이기 다먹 나하기 피랩 홍키바도 아이 밤대 상카
2: 가리군바 아이기 피랩아 세 홍드라가나 낭부뿐 시기오에나 까이나봐
1: 그리
2: 이쿠만한 낭부이 나악되게 인토키봐
1: 그리 아이봐
2: 마두 수아이인감로 메나까
1: 아이부 타제비다보기 와라
2: 낭부디타 시에나 타제 아도 이마나 디쌉 이구나 랩크레 아이기 가리우 빠일레리바게
1: 나하나 밤자바 분시기 피다마마갈로이나나 타우리바 사비스도 톡톡라가 아이겔루홍바도 아이나 비엔게니 하이나 칸브로 타박도 톡부야디 아둠 따위우
2: 하이리바도 못가리노 이 마음 다 아픔함드레
1: 아이나 하이자리바시 아생바니
2: 아두가 낭나
1: 아두가 아이수 나하긴 나나악다 레잉데나 레이게니
2: 마도 오이 톡부야하가드라네
1: 눈시바다 뿌닝까이나 손타바시 아이디 하이나디
2: 메나까 가리구마나 코이기 이문가 아이가 행복이 다가세 카라도 오래버시 마나람라바데 아이기 타우나 라이도 오빠감남바다바니
1: 눈시나바다 라이라바 이나쿤바 마시가 까리 마리레이나게
2: 와해기 와네 야암나 낙나바 마리레이네
1: 라미야마기 타우나부 아두라
2: 란펌다 타우나 파라바수 마땅하시다디 아이 따시행아 손다네
1: 이콩나 통나 나낙달라 아바수 아이부 보두나 쌓나바기 빵간 파벌레이라로이드라
2: 미나카
1: 이마기 아빠한테서 강래 난기 아닌바수 아이 강래 오이톡부야라로이다바 반도 남카이도나 나하기 나나악다 아이라 아바니 상가 가다이다노 아이코이 아니따기 오이바 상사라마다 짤라시
2: 문나 칸타라브라
1: 가야라 칸나 칼라바 마뚱다 피리없이 아이라 오라바니 나하기 누파톡바 통나 아이잉이
2: 바래 나하기나 다시행나 랩라바디 아이기 딜라이방 파바니
1: 상가
2: 나 코이로 옴다기 라알라마디 소이든 호럭바다 아바니 마두수 타우나 파나 탱나라게
1: 아둠나 강라바디 눙시나바 마하레다나
2: 아도 나시막로
1: 아이마 누피 셀람다이다부 누피 마사두다 아둠나 강나브로
2: 나악나 두용을 레피라바디 마탐카라던다디 아이부나 헨니 이암나 바자드라브라 아이 와이시보
1: 아스쿠이바 마탐시디 낭붕아이두나 라라가 숲나기 마땅 카라당 아이바디 가리기가 모이다기 아도 마람두다디 하이비유다나
2: 나학날라나 칸키가드라 아이다나 아이 하이방음도드나 레이리바니 아우직디 낭나 타우나 하피레 나랑세 타북마팜다기 아르젠 콜라말라리
1: 쿠닥다 라카다바니 시나트로
2: 보르다 인디아 파키스탄기 음컨나리바두기 섹션 타우랑오이나 레디들 레이타바야다바니
1: 가정의 셋 바타르게
2: 마시마 누미당이 뿡때레 마카이다 스타트 타고다 바니
1: 마시마
2: 나 누마이라 마로
1: 시파이 기쁜 시다부 마시부 안오바라네 마시파와 강드라바디 나하기 로이나비 가람나 오이게 다우리바노 이마알라이 박닝 발라미야마 아이 오이나 방자바세 아이기 라이박 파바니 누나 누나 나하구 비다이 삐자라바니 망골 오이비라오
2: 메나카 아이 프라우드 오브 유 아이 능후 야마타갈레
1: 상가
2: 나은 비바 아시르바다시 레임나 각마물로 가이 모바품도 야나두나 마카타나 란타우나 드라바티 아이 투나 토르나 바타위코 아이 뿡아야 먹고 메나카
1: 아이 소이다는 아이롱게
2: 나 심학 셋카다바니나 셋나바 셈샤루키게 아이 샤카르게
1: 바리 여비로
2: 누구 와마나 이시에디 사오브나 왕가나 바야 호드라바니 낭나카라 밥다 할로코
1: 바니 아이 하이자게
2: 아이 태양아니 푸스파다 마기 사도 어 마탕 토록바다 오나이 타게나 가라 하이로고 아이 찰레
1: 아 와마타
2: 아 가리 하니 뭐게
1: 가나곰비 하마나 와나가 우리 할버시다디 가위간고
2: 아이게 학상도 홀리바 소르시나 레프트로 마카이디 난 몸이 꼭 아마 파워 볼까 오르 메나카 See you. Bye.

메가헬 사마가 홈대승방아다 산독자리 바카스 반인 팔기 FM 상하이 진을다 아돔나 마칼마텔기 도름칭 다비리 어질 안톡자리 동안 범만이 뿌리 필름 세싱 아한드 다비리 씨 콘젤 필름 시대기 아이범 시앙기 콘젤 다 휘드롬 노래는 세딩 바 바하리나

꼼비레이 film시득이 묵답이시 송탐 까말라마디 군락범 조이고 말게 분모 콘젤다 권첩이부 속나 세링바 아리범 시암 설마나 사랑부이시

미군주 비하리 설마기 곤젤다 와이콘 비하리나 세링비 세이타비리 마상도 물러코쩌리 엘랑범 샴순더 생기 곤젤다 고베솔 오그리텐마나 세링비 세이

0: 텔레폰 나이 보이나 거기 농담 받는 게 상행도 아 거기 거기 맞담다 거기 레바키 와나다나 가이군바 레이타바 코타바 기타는 누아이타바 비디오 마 셈나 맞담다 얌토이나
1: 커먼 커먼 노이바
0: 아 백그라운드 다 상나바 두군바 카노니 해바타레 세이드 마수 타닝이에다나 거기 시데다 페이스북 페이지다 아데기 유튜브 다 칸비르코 야우리 예마티엠 땡낭 비레가디 텔레폰 나이 보이나
1: 착착해. 누가 다생거디 오이리바 토도바 톡시다 얌노 아이타바 메암주 야오이드나코 아도나 카리카리 군바칸다 줌들레이바칸다 수와칸지 암노 아이타나 칼리 차싱기 우르칸다

나이코타 키시 더럼 따비리바 마릅 싱보 아동기 마릅 히점 시타른진의 따람 녹시리 구름지리 나시수 마릅 싱기다막 나이코 타키시나 부드는 락시리 동안동안 바 눙아이라바 마니뿌리 앨범 시가야 뿌닝다 칸바 와칼보 마이통다맘이 따가드라 와히 아무따 나팜다 풍독디야 해드나 능부능시대 해버디 라루이드라네 마릅싱

깔린 타기 사르바 능사 마르다 잉하기 푸이네스 유리바 능주 마르다 마릅승기 타모이다 간제키바 마학부 까리금바 마땀다 마미 삼키바 야우크라브라니 마릅승 단제리 아지닝 타우자기 마익다 로흘부나 세랑바마디 라스 엘랑밤나 살리비세

펠릭스 숨남기 나이 좀 건질다 비티 움남 쓰레미 비세시 부터 한 적이 버갈레나 나시기 더먹다디 나이코 타키시 산독사바 마땅 시들로 신제리 토름 따비름 리베스 뭐 엄까 하나 구름제리

0: 이 녀석아 너에게 편안물 올라가노 하이다나 살로 너 몸매세 타독들은 야함 돈을 잘걸 살로
1: 살로 아이 죽겠 살로 아이 살아 너 몸매세다 일락 벗어 나디 까이나 너버 너무 눕지 너기 벗어 나디 아이 능 부디 벗어 살로 로 사실 오피랑엄 사실 오피랑엄
0: 남해라 능 나이부터 모시는 눕시라바디 무시 해부는 미래 쓰레기 능이 녀석아 너에게 편안물 올라가노 살로 너무 몸매세 타독들은 야함 돈을 잘걸 살로
1: 아이 살로 예 피랑엄 이낭 뿌리고 이슬로예. 낭아 묵다 드리는 신고개도게. 낭는 봤던 마마다 아이모르 사키 와삭 신가도 낭아 묵다 드리는 신고개도록에 빌랑아.
0: 와삭 와삭 와삭.
1: 나무 드리는 신고개도록에. 나무 드리는 신고개도록에 빌랑아.
0: 이와크.
2: 혹시 보급값이로?
0: 갑대다.
2: 민들이 나 사이 암컵키 해리다.
0: 마도디 잔나비니, 닝올로 비신게 오늘 사니.
2: 누구디 이슈캉기다. 육낙사경이 홍놈다이, 마밤놈담 다도 옴다이시, 닝올로 비 코딩먹기 밑루다기 비랑 신타나비니. 이슈, 나 시기 아한도 오나바 행시다. 와리시마도 그럼나 혹도 까다기 캉다도나, 숨한 기분이다. 아도 숨기 보금시다 에이브와 로버만바 루홍버시다 하라옥도 버만바 마또 오마 야오브라나 칸제
0: 마루디 아동기 헨지마 와칸니
2: 오 에이네 헨지나 칸질로로 말해 아도 마이통도 옴부터 영재게드나 마이통도 버 칸질리버 피도 암묵다 하이독비요 나 들어가나 아기 코치노에나 하이독 조하이브라 시
0: 플리즈 아이 문도 속비라가노
2: 그래
0: 아이 낙다 나는 생각가노
2: 로홍마시 샤나야는 기다보라
0: 그리고 이 샤나야는 들어봐디 마시 방톡리부 털어오마세 그시 방톡라모
2: 누군가 씨, 쇼나잉 온다 짠 미리버 바우 공신의 거리. 이게 일할 시부 거리노.
0: 송이 나라 라이디. 라리바디. 아이니.
2: 아이 와클 따보 놈들.
0: 아이세. 까나고 맘미사가 봐. 그.
2: 까나고 맘미사가 뭐가. 하나 머리에 내는 먹이 워펀 거에 비려버라.
0: 나티 나티. 아이나 이제부터 아이셰. 아이기 분시에서 이음반 분시다 공다자라로. 이음반자라로 하늘에 이제는 미니 하이자버리.
2: 오. 이음반 분시다 공다자라로 하이드노 내는 먹고. 누가 그리기노? 워펀도 앵온다 하나 하이비람 드리버기 말음디. 아이디 쇼음도 펀은 끝나 하이자 기분이. 루홍드링의 마망다 목당 운나 시야이드나 아두부 쇼나 야비 기다바니 루홍드링의 마망다 목당 운나름 러바디 루홍보 밤지다비나 학부 남두는 홍비가 누하이드나 이슈 아이기 아할라만 싱다 하나 파우 비자람 가다바니
0: 아이세 이용무시기 마웅네 송기 아닌바 빠먹고디 막 아이기 판다기 판비비야가 마람디 아이나 하키누 비니 아두 와이자닝 바디 아이기 타모이데 나 하키 마포만 레이트리 나 하키 타모이데서 아이기 마포만 레이람 로이 하이바 아이 강이 나 시각 운해바시나 루홍바기 토로마시나 나 하카이 하카기 타모이기 오이바 타자나바 눙시나바 하이바도 마디 오이드리 아이기 타모이데 나 하키 마포만 말레이치 파워 능기 타모이데 소 아이 하키 마포만 말레이치 파워디 아이 아이 나 하키 유만 마기 마리에도 아이 탐마 밤세데 까리곰바 까리곰바 너마 타모이 아우더바 학상한세 빰비라바 손메다기 학상한 카키 마리에세 빰비라바디 미코바세 막다다 팡비베 야가니에
2: ꯍꯩꯗꯣꯛꯂꯤꯕ ꯐꯤꯗꯨ ꯏꯟꯁꯤꯟꯕꯤꯌꯨ꯫ ꯂꯨ ꯇꯣꯡꯅ ꯁꯥꯕ ꯅꯨꯄꯤꯒꯤ ꯍꯛꯆꯥꯡꯗ ꯀꯜꯂꯛꯀꯗꯕ ꯅꯤꯄꯥꯗꯨ ꯑꯩꯗꯤ ꯅꯠꯇꯦ꯫ ꯑꯗꯨꯕꯨ ꯑꯩꯅ ꯍꯥꯏꯖꯅꯤꯡꯕꯗꯤ, ꯁꯣꯝꯅ ꯑꯩꯒꯤ ꯅꯥꯛꯁꯇ ꯂꯩꯕ ꯃꯇꯝꯗ ꯁꯣꯝꯒꯤ ꯍꯧꯈ꯭ꯔꯕ ꯄꯨꯟꯁꯤꯒꯤ ꯆꯩꯅꯥ ꯑꯃ, ꯊꯃꯣꯏꯒꯤ ꯃꯩꯆꯥꯛ ꯑꯃ ꯈꯥꯡꯗꯨꯅ ꯂꯩꯒꯗꯕ ꯑꯣꯏꯔꯕꯗꯤ, ꯑꯄꯥꯝꯕ ꯃꯤꯀꯨꯞꯇ ꯑꯩꯒꯤ ꯌꯨꯝꯁꯦ ꯃꯐꯝ ꯑꯁꯤ ꯊꯥꯗꯣꯛꯇꯨꯅ ꯆꯠꯈꯤꯕ ꯃꯇꯝꯗ ꯑꯩꯒꯤ ꯃꯥꯏꯀꯩꯗꯒꯤ ꯑꯌꯦꯠꯄ ꯑꯃꯇ ꯄꯤꯖꯔꯣꯏ꯫ ꯑꯩ ꯁꯣꯝꯒꯤ ꯍꯧꯈ꯭ꯔꯕ ꯄꯨꯟꯁꯤꯒꯤ ꯃꯔꯝꯗꯁꯨ ꯀꯔꯤꯁꯨ ꯍꯪꯖꯔꯣꯏ, ꯃꯔꯝꯗꯤ ꯍꯧꯈꯤꯕ ꯈꯨꯗꯤꯡꯃꯛ ꯍꯧꯈ꯭ꯔꯕꯒꯤ ꯃꯇꯨꯡꯗ ꯍꯧꯖꯤꯛꯇꯤ ꯅꯪ ꯑꯩ ꯄꯨꯟꯁꯤ ꯈꯣꯡꯂꯣꯏ ꯑꯣꯏꯃꯤꯟꯅꯕꯅꯤ, ꯉꯁꯤꯗꯒꯤ ꯑꯩꯒꯤ ꯄꯨꯟꯁꯤꯗ ꯅꯪꯒꯤ ꯃꯐꯝ ꯑꯃ ꯂꯩꯔꯕꯅꯤ, ꯑꯗꯨꯒ ꯅꯪꯒꯤ ꯄꯨꯟꯁꯤꯗꯁꯨ ꯑꯩꯒꯤ ꯃꯐꯝ ꯑꯃ ꯂꯩꯔꯕꯅꯤ, ꯃꯁꯤꯃꯈꯛꯇꯪ ꯅꯤꯡꯁꯤꯡꯅꯁꯤ꯫ ꯑꯗꯨꯒ ꯑꯃꯅ, ꯃꯇꯝ ꯈꯔꯗꯤ ꯏꯃꯥꯈꯣꯏ ꯃꯌꯥꯝꯒꯤ ꯃꯃꯥꯡꯗ ꯍꯔꯥꯎ ꯍꯔꯥꯎ ꯂꯩꯕ ꯃꯇꯧꯗꯨ ꯎꯠꯄꯤꯌꯨ, ꯑꯩ ꯁꯣꯝꯅ ꯍꯥꯏꯕ ꯈꯨꯗꯤꯡꯃꯛ ꯉꯥꯛꯄ ꯉꯝꯒꯅꯤ, ꯑꯗꯨꯕꯨ ꯑꯩꯒꯤ ꯏꯃꯥꯒꯤ ꯃꯐꯝꯗ ꯃꯍꯥꯛꯅ ꯄꯥꯝꯖꯕꯤ, ꯃꯍꯥꯛꯅ ꯈꯣꯏꯗꯥꯖꯕꯤ ꯃꯃꯧ ꯑꯃ ꯍꯥꯏꯔꯒ ꯂꯨꯍꯣꯡꯕꯁꯦ ꯏꯃꯥꯒꯤ ꯄꯨꯟꯁꯤꯗ ꯑꯁꯣꯏꯕ ꯈꯣꯡꯊꯥꯡ ꯑꯃꯅꯤ ꯍꯥꯏꯅ ꯈꯜꯍꯟꯈꯤꯕꯗꯤ ꯑꯩ ꯄꯥꯝꯗꯦ, ꯏꯃꯥꯒꯤ ꯄꯨꯛꯅꯤꯡ ꯅꯨꯡꯁꯤꯒꯗꯕ ꯋꯥ ꯑꯃꯇ ꯍꯥꯏꯕꯤꯒꯅꯣ, ꯑꯗꯣꯝꯒꯤ ꯄꯦꯟꯗꯕ ꯈꯨꯗꯤꯡꯃꯛ ꯑꯩꯉꯣꯟꯗ ꯍꯥꯏꯕꯤꯌꯨ, ꯑꯩꯒꯤ ꯄꯨꯟꯁꯤꯗ ꯅꯨꯄꯤ ꯑꯇꯣꯞꯄ ꯑꯃ ꯊꯤꯈꯤꯕꯁꯨ ꯌꯥꯏ, ꯁꯣꯝꯒ ꯀꯥꯏꯅꯈꯤꯕꯁꯨ ꯌꯥꯏ, ꯑꯗꯨꯕꯨ ꯏꯃꯥꯗꯤ ꯑꯃꯈꯛꯇꯅꯤ, ꯑꯩ ꯏꯃꯥꯒ ꯀꯥꯏꯅꯕꯗꯤ ꯉꯝꯃꯣꯏ꯫
0: ꯑꯩꯁꯦ ꯌꯨꯝ ꯑꯁꯤꯒꯤ ꯃꯧꯅꯤ, ꯃꯧ ꯑꯃꯒꯤ ꯇꯧꯐꯝ ꯊꯣꯛꯄ ꯑꯩ ꯆꯞ ꯆꯥꯅ ꯇꯧꯖꯒꯅꯤ, ꯑꯗꯨꯕꯨ ꯀꯔꯤꯒꯨꯝꯕ ꯁꯣꯝꯅ ꯍꯥꯏꯕ ꯏꯟꯕꯤꯗꯦ ꯍꯥꯏꯗꯨꯅ ꯑꯩꯕꯨ ꯗꯥꯏꯚꯣꯔꯁ ꯇꯧꯅꯤꯡꯂꯕꯁꯨ ꯑꯩ ꯃꯗꯨꯗ ꯀꯩꯁꯨ ꯌꯦꯠꯆꯔꯣꯏ꯫
2: ꯉꯁꯤ ꯁꯥꯟꯅꯔꯤꯕ ꯋꯥꯔꯤꯁꯦ ꯐꯛꯂꯥꯡ ꯃꯔꯤꯅ ꯀꯣꯏꯁꯤꯟꯕ ꯀꯥ ꯑꯁꯤꯒꯤ ꯃꯄꯥꯟꯗꯤ ꯊꯣꯛꯍꯜꯂꯨꯏꯁꯤꯀꯣ, ꯑꯩ ꯁꯣꯝꯒꯤ ꯋꯥꯔꯦꯞ ꯈꯨꯗꯤꯡꯃꯛ ꯏꯀꯥꯏ ꯈꯨꯝꯅꯒꯅꯤ, ꯑꯗꯣ ꯀꯥ ꯑꯁꯤꯒꯤ ꯃꯅꯨꯡꯗ ꯄꯨꯟꯅ ꯄꯣꯊꯥꯃꯤꯟꯅꯕꯗꯤ ꯌꯥꯅꯤꯀꯣ?
0: ꯑꯄꯥꯝꯕ ꯃꯐꯝ ꯑꯃꯗ ꯍꯦꯛꯇ ꯂꯩꯕꯤꯌꯨ, ꯃꯗꯨ ꯀꯔꯤꯁꯨ ꯀꯥꯏꯖꯗꯦ꯫
2: ꯊꯦꯡꯛ ꯌꯨ, ꯑꯩꯅ ꯍꯥꯏꯖꯕ ꯌꯥꯕꯤꯕꯒꯤꯗꯃꯛ ꯑꯗꯣꯝꯕꯨ ꯊꯥꯒꯠꯆꯔꯤ꯫ ꯑꯩ ꯏꯃꯥꯈꯣꯏ ꯑꯃꯇ ꯎꯅꯔꯨꯈꯤꯒꯦ, ꯁꯣꯝ ꯄꯣꯊꯥꯕꯤꯔꯝꯃꯣ, ꯑꯩꯒꯤ ꯄꯣꯊꯥꯅꯕꯗꯤ ꯑꯩ ꯁꯉꯥꯒ ꯁꯦꯝꯖꯔꯒꯦ꯫
3: ꯉꯁꯤꯗꯒꯤꯗꯤꯅꯦ ꯏꯃꯧꯁꯦ ꯊꯕꯛ ꯑꯋꯥꯕ ꯑꯃꯗ ꯁꯣꯛꯍꯟꯕ ꯌꯥꯗꯦ, ꯆꯥꯕ ꯊꯛꯄꯗꯅꯦ ꯌꯦꯡꯁꯨ ꯌꯦꯡꯗꯅ ꯄꯤꯖꯒꯗꯕꯅꯤꯀꯣ, ꯏꯃꯧꯅ ꯁꯨꯒꯗꯕ ꯊꯕꯛꯁꯤꯡꯗꯣ ꯏꯃꯥꯅ ꯂꯣꯏꯅ ꯁꯨꯒꯗꯣꯔꯤꯕꯅꯤ,
0: ꯄꯦꯂꯥꯉꯥꯝ
3: ꯄꯦꯂꯥꯉꯥꯝ ꯇꯥꯕ꯭ꯔꯣ? ꯏꯃꯥ ꯕꯥ ꯍꯦ ꯂꯥꯛꯑꯣꯁꯦ,
0: ꯏꯃꯥ ꯀꯩ ꯍꯥꯏꯒꯦ?
3: ꯉꯁꯤꯗꯒꯤꯗꯤꯅꯦ ꯅꯁꯤꯁꯤ ꯊꯕꯛ ꯑꯋꯥꯕ ꯁꯣꯛꯍꯟꯕ ꯌꯥꯗꯦꯀꯣ,
0: ꯍꯣꯏꯃꯥ,
3: ꯉꯁꯤꯗꯒꯤꯅꯦ ꯅꯁꯤꯅ ꯅꯥꯎ ꯂꯩꯀꯥꯏ ꯑꯁꯤꯒꯤ ꯃꯃꯥꯡꯁꯤꯗꯅꯦ ꯅꯨꯡꯁꯤ ꯆꯥꯟꯅꯅ ꯂꯩꯃꯤꯟꯅꯒꯗꯕꯅꯤꯀꯣ,
0: ꯏꯃꯥ ꯏꯃꯥ ꯑꯩꯈꯣꯏꯅꯤꯗꯤ ꯁꯨꯛꯀ ꯈꯟꯅꯔꯣꯏꯌꯦ ꯏꯃꯥ,
4: ꯏꯃꯥ ꯈꯟꯅꯕꯩ ꯋꯥꯗꯤ ꯑꯩꯈꯣꯏꯁꯤꯅ ꯍꯧꯗꯣ ꯃꯉꯥꯏꯔꯦ, ꯍꯩ ꯇꯅꯕꯒꯤ ꯋꯥ ꯍꯥꯏꯒꯦ ꯇꯧ,
0: ꯀꯩꯗꯧꯔꯒꯦ?
4: ꯏꯃꯥꯒ ꯅꯪꯒ ꯈꯟꯅꯕꯗꯤꯅꯦ ꯏꯃꯥꯒꯅ ꯋꯥꯅꯤꯁꯦ ꯁꯥꯏꯖ ꯑꯃꯠꯇꯅꯦꯅ ꯑꯩꯅ ꯈꯥꯝꯗꯕꯅꯤꯀꯣ, ꯑꯗꯨꯕꯨ ꯅꯅꯥꯎ ꯄꯤꯒꯗꯤꯅꯦ ꯁꯥꯏꯖ ꯈꯦꯠꯅꯩ ꯒ꯭ꯌꯥꯟ ꯇꯥꯎꯀꯣ, ꯅꯪ ꯁꯤ ꯒ꯭ꯌꯥꯟ ꯇꯥꯒꯗꯕꯅꯤ ꯅꯪ,
0: ꯁꯤ ꯌꯥꯔꯕ ꯇꯥꯛꯆꯧꯁꯤ,
3: ꯁꯤ ꯌꯥꯔꯁꯦ ꯇꯣꯛ ꯌꯥꯔꯁꯦ, ꯉꯁꯤꯗꯤꯅꯦ ꯏꯃꯥ ꯋꯥ ꯑꯃ ꯍꯥꯏꯒꯦ, ꯏꯃꯥꯅ ꯍꯥꯏꯗꯤ ꯋꯥꯔꯤꯁꯤ ꯅꯈꯣꯏꯅ ꯅꯤꯗꯨꯀꯣ ꯅꯈꯣꯏꯅ ꯇꯧꯔꯝꯒꯅꯤ ꯍꯥꯏꯕꯒꯤ ꯋꯥꯗꯤ ꯅꯠꯇꯦꯀꯣ,
0: ꯏꯃꯥ
3: ꯁꯤ 허기 벗어 이더네 어왕당 벗이더네 나는 마마네 앙아후 너보다리 기대도
4: 이만 하리시 만인기 시점문학이 와리 이름
3: 고이니 정문학이 와리도 어두두네 봐 마가 당위번디기 눈 밤 그냥 깐눅신을 잡아 아두고 크기 크다도네 마시 밤디 하두라네 아두고 밤 타자기 봐 아두고 크시 빡흥네 사비 오링에 되네 와성나 기벌레 야이 가지 맞통너 더부터라가디 해 앙아후 너범범다 앙아후 너범범다 시보에게 와성나 기벌레 야이
0: 가이 봐
3: 가이 가이 그만해 나 코냐네 와성나기 벌레를 벗으니 비엄마 누파도 기분 나가 살려가네 와석기랑디기 꼭 비우거나 하시거든 보니 그 비엄마
5: 이마 아이디 와석나기 밤 들레이디에 이마
4: 마 아코이디 와석나 번낭드리긴 아이는 불라메 시부와리니 그라이디나
3: 시딩아
5: 아싱근이 마 나 산파나 하르미싱 아싱근아 뜨니 아이디 와석나기 밤 들레이디에 이마 마카트니 에겐 욱신에 자라보디 아두부 아코이 필랑은게디 캉디고 마사카 파자리 망원은 아우저브는 밤에 야마말레렘 동마리 레이트니 필랑아마
0: 이치시마바
5: 아스 야 헤비만낭수 오이 코이디니 비만낭시나바시 레샤링에이드네투 누이나테 아팡세 마디마카탄누시나자리베 칼리바
3: 마
5: 아이니 솜다누시레디베 솜도 오빠람니도이디마 시마캉폰티비
3: 야르케이저르기
5: 솜녹스네 송강미디마
3: 디비마
0: 이마
3: 이마 와하게 나세기 누와 바파우딩아 시타레 나기 누와 바파우디카르카나 타한게더리 비우모수 칼레르 마파나사카네 나하레 마레링아 시데네 이마다니 누가요 바우도 다할로 고비에 마
0: 스콕시
3: 마 아이코
5: 마카드로 뭐가
3: 가져올게
5: 마카드로 게 남고
0: 이마
5: 나티 필랑아 마 가져올게
0: 아이코 이마
3: 봐봐
5: 나티 마마시 누가요 바우 다 들어서 다 오시고 이마 나티 이마 이봉어 또 라운에 남고 나티 필랑아 새끼 놈 떠오리 이미 남고
6: 마 이따 먹게 돌아
3: 치 아 지금 뭐말이 또
0: 형가
3: 또 가서 이치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5: 또 가서 또 가서 또
3: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5: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3: 또 가서
6: 또 가서
5: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6: 또
5: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또
7: 가서 또 가서 또 아니 이 사람 비게 왜 염들이 아니 저저리세 오이네 강들에 호응하면 또는 노무다 아니라 홈라 아니라 홈라고 한테 해주시더니 닥터 하 사크티스 호이 아두 거리레이브노 하이브도 닥터에게 수단을 부탁하리나 어 아우직부디 가라 뭉파래 호이 오 아이 땅아이 파덤레레데 이 바오 하자라게 이 사람 비게 왜 염들이 여우래 하우직세 호이 오 탐자라게
8: 봐봐
7: 아이
8: 그럼
9: Taviri sumangila wasakama ahum subasaru lila sanavikiba iramda manipur artist association

나하롤기 콘질 따비리 동아동안바 더름싱 산독두네 따한지리비시 아카스판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대기리 나시누미당풍 따릿미닛 양카이챗프마탐다 굿이브닝 마니푸 라이프 포닝 프로그램 담제리 풍마팔미닛 망아 와클 아마디 이세이 채널시다 따바팡비기니 아까 스완 임팔 하우직 공항기 토름 전독자리

이사이 시글로 인해 나 기힛란 독자바 루신제리 가난한 인가이드는 뚱링에이다 타우나 한드나 리플레이드나 포타드나 답나 싱가컷리브 마학나 싱글롱키 마덤기 마멀 캉부드나 분시미콕 통리 마덤기 마멀 캉미네시 ngasigidamagtadi thorum sandukjaba luisinjani haiyeng yukpung manga makhai taba matamda sangai channel gi thorum sandukpa hujegani sandukjagadaba megahertz sa mohum dasmik mangani ngasigidamagtadi taviri basingi mafamdegi kaina naviya thangni jari pinavirasi jai hind